네, 냐옹수님께서 비아트의 여름에는 쿨의 이 썸머, 이 여름 썸머. 이렇게 두 곡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곧 6개월 되는 아기 분유 먹기 동안 저는 씻고 이제 머리 말리고 있어요. 곧 축구도 하는데 이번엔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아이가 6개월 됐으면 한참 힘들 때네요. 그저 손에 탈라 그러고 이제 뒤집을 때가 됐네요. 뒤집었나요? 요즘에는 좀 빨라서 전에는 7개월 정도 되면 뒤집는데 요즘에는 좀 빠르더라고요. 아기 보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더운데 토닥토닥 해드립니다. 아기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고 누워 있을 때가 편하고 그리고 엎어 있을 때가 편하고 걸을 때가 편하고 걷기 시작하면 엄마는 죽으라 하고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아마도 완전히 사고 뭉치가 될 겁니다. 왜냐? 온 집안일을 다 떠들고 다니거든요. 우리 양수님, 그래도 그게 행복입니다. 크면은 지네들이 잘나서 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시간을 많이 즐기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시원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정인이 엄마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한해 문세훈이 부른 비행기.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살짝 왔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가족끼리 경주 다녀왔어요. 오후에 날씨가 흐리다니 너무나도 좋았고요. 우린 경주 플래시백 계림이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아들도 저도 눈이 왔다 갔다 신나게 봤습니다. 아들은 낮에 낮잠 자는데 어제는 끝까지 잘 보더라고요. 좋아라 했어요. 바람도 조금 불던데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여행은 언제나 즐거워요. 아기 어릴 때 많이 놀러 다니려고 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아기 어렸을 때 많이 놀러 다니는 게 그것도 또 보여주는 것도 나중에 많은 공부가 되더라고요. 플래시백 게름이라는 곳은 저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지만 재미나게 즐겁게 보고 오셨다니 저도 덩달아 흐뭇해지는 느낌? 그리고 아이가 눈을 덩글덩글 왔다 갔다 왔다 웃으면서 보는 그게 상상이 돼요. 그 엄마도 또 덩달아 즐거워서 같이 여기저기 쳐다보는 게 또 상상도 되고요. 너무 다복한 가정 이루시고요. 언제나 행복하게 아이와 건강하고 즐겁고 그리고 시원한 날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신장난에 우리 상홍님께서 달빛님 수고 많아요 하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없어서 제가 도경수의 팝콘이라는 노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신청곡 가시는 분이 비주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홍님, 날씨가 더운데요. 건강 잃지 않고요.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말은 멋지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시원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비주맘님께서 최성곤의 니가 좋아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김장훈의 소나기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금요일이에요. 오늘 일 일하면 쉬는 날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일하면 주말이 오죠? 멋진 금요일 되시고요. 비주맘님 시원한 날 되시고요. 주말은 멋지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잡음이 조금 들어갈 겁니다. 제가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틀었더니 약간 윙소리가 들어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시간에 마지막 신청곡인 것 같아요. 하연은 노래인데 게임 주제곡이던데 제목 모름 이렇게 해서 우리 사오랑님께서 다녀가셨어요. 하연의 노래인데 게임 주제곡인데 제목 모름 해가지고 힘있는 노래가 듣고 싶긴 한데 제목 몰라서 무슨 게임 소개할 때 나오던 노래인데 될지 모르겠네요. 나젠가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제목 같은데 안 돼요? 돼요? 언니 잘 들을게요. 죄송 하셨어요. 그 넥스트 노래죠? 그 뭐야 신해철이 작사 작곡해가지고서 영혼의 기병 애니메이션의 영혼의 기병 나젠카의 OST곡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를 국가스텐 하연우가 그 우리 동네 음악대장으로다가 나오면서 복면가왕에서 리메이크해서 불렀어요. 그 제목이 나젠카 세븐어스. 이 노래가 맞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준비했습니다. 사우랑님 즐거운 즐거운 금요일날 되시고요. 시원한 시간 되시고 주말은 멋지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준비한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고기조아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이렇게 귀여운 일기예보가 있어 어딨어 하면서 아니 일기예보 하면서 운전하면서 엄청 웃었대요. 제가 일기예보가 그랬습니까? 나는 안 웃기려고 그냥 천천히 그리고 멋지진 않지만 그래도 얼른 전해드리려고 한 건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운전 조심 운전하시고요. 언제나 안전운전 불타는 금요일날 되시고요. 언제나 멋지게 행복하게 시원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준비한 노래는요 YB 인더인 밴드의 흰수영 고래와 또 화사의 쇼 큐티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근데 오후부터는 비 소식도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정 나누면서 행복하고 행복이 주렁주렁 열리는 소중한 날, 불타는 금요일 되시고요. 주말은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이어두시는 바다비님과 즐겁고 편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물러갑니다. 추천해주시고 신청난 다녀가주시고 선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꾹꾹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왔어요. 제가 왔어요. 여러분들 만나러 오늘도 달려왔어요. 네, 지금 축구 시작했습니다. 오, 영표 씨의 목소리가 크게 막 들리는데요. 영표 씨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예정이고요. 축구 보셔도 돼요. 중간에 45분 지나고 나면 잠깐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축구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랑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12시까지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신청곡으로 들어왔는데요. 저도 예, 이 노래 이렇게 준비해 갖고 오긴 했었거든요. 윤도현의 오피슨 코리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림픽을 하다 보면 그 유명 유망주보다 있잖아요. 그 유망주보다 새로운 슈퍼스타가 늘상 떠오르잖아요. 첫 번째 경기도 물론 아닌 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하면서 또 새로운 디바 새로운 슈퍼스타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꼭 손흥민이나 이강인이 아니어도 슈퍼스타가 새롭게 탄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했는데 목소리 생생하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4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아주 졸려요. 졸립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는 기운내서 달려볼게요. 달려달려 슈퍼스타 필승코리아 달려달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 팀의 유니폼이 보라돌이 예쁜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축구 보면서 물론 손흥민 씨도 어마무시하게 잘하지만 이강인 씨도 굉장히 잘하고 이강인 씨가 그 이렇게 서드해지는 거 이렇게 넣어주는 거 그거 정말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이강인 씨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곤 하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뜨는 별 지는 뭐 그런 느낌. 뭐 여튼 손흥민 씨가 오늘 지금 굉장히 앞서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잘 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 축구 선수들 응원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열심히 제가 맡은 바 일을 해야겠죠. 필사마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윤전밴드의 오피슨 코리아 함께 들으셨습니다. 바다비님 안녕하세요. 운이 안 좋으면 원들코 축구 보느라 못 들을 수도 있지만 바다비님 사연 신청곡 난에 어김없이 한 자리 착성 황 합니다. 멕시코 축구 이기고 즐겁고 신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비님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예,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바쁘다 바빠 해보겠습니다.

월드컵 축구를 응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합니다. 불낯빛 오늘의 주인공은 너야. 예, 함께하고 계시고요. 꼬미남님 안녕하세요. 바다비 누나 오늘은 오순하기 소식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시크릿의 아이스크림 나왔어요 라고 하니까 비아트의 여름에는 주셨는데요. 이 노래도 앞시간에 나왔어요. 어쩔. 네, 신청하신 노래 탑편의 바다의 왕자 준비해드렸고요. 아플러스의 또다시 여름밤 역시 준비해드렸습니다. 신청곡이 겹친다는 건 좋아하는 노래가 서로 느낌이 통한다라는 말이겠죠.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세 곡 다 준비해놓고 있어요.

전반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몇 초 안 남았고요. 이제 휘슬 부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하네요. 예, 엄청나게 잘해서 그치만 뭐 그 골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며칠 전에 노르웨이랑 어느 나라랑 했는데 그 1대1이었거든요. 1대1이었는데 약간 자살골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허무하게 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튼 축구든 야구든 뭐든 그 점수가 말해주는 거니까 승리 오 필승 코리아 조금 더 응원하면 승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저도 바쁘게 보냈습니다. 방송해야지 축구 봐야지. 저는 그 푸들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집 푸들 강아지는 밥을 안 주면 밥그릇을 발로 툭툭툭툭툭툭툭 칩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지면 또 가서 발로 툭툭툭툭 칩니다. 너 빨리 밥 주라고 막 이렇게 말이죠. 네, 그래서 강아지 밥 줘야지, 아유 물 줘야지 아주 어마무시하게 바쁘게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노래 좀 하죠, 그쵸? 오 필승 코리아 이렇게 뭐 가끔씩 노래 부르는데 사실 제가 음치 박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늘에서 방송에서 원래 라이브 있었거든요. 없애버렸잖아요, 제가 노래를 못해서. 노래 잘하는 사람 제일 많이 부러운데, 근데 아주 짤막하게 하는 거는 음치 박치지만 그만큼까지는 예, 잘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튼 약간 쉬는 시간 있고요. 쉬는 시간 10분 있죠. 10분 동안 또 열심히 여러분들과 노래 전달해 드리면서 와 진짜 엄청나게 바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시간이 정말 오늘따라 더 후다닥 가는데요.

미나라는 가수가 사실 뭐 전화받아 그리고 이 제의 You Can't Say 이거 리메이크 한 곡 두 곡이 굉장히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왜 유명해졌냐면 2002년 월드컵 때 그 굉장히 핫한 유니폼 같은 예 태극기로 이렇게 여튼 그 의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핫한 가수보다는 예 핫한 언플런서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유명해졌잖아요. 지금은 유튜브 거기에서 17살, 18살 어린 필립 분하고 둘이 춤추는 거 굉장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와이프 몇 살, 남편 몇 살 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춤추는 영상 굉장히 좀 많이 나오던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각자 몇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뭐 예컨대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고가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걸 사놓으신 분들이 그냥 뭐 내비두지 이런 느낌이었다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5만원, 6만원 또 SK하이닉스는 뭐 정말 엄청나게 많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지고 인생 역전? 아니면은 인생 턴? 그런 하는 계기? 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기회가 있으셨나요? 미나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회를 굉장히 잘 잡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잘 잡을 수 있는 분들이 아마도 그런 운동선수들 골 하나 넣으면 그렇고 또 영화배우 탤런트 이런 분들이 역시 작품 하나 선구안이라고 하죠. 작품 하나 잘 고르고 나면 굉장히 오늘보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어쩌면 선택받은 직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귀찮아서 욕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공부 잘해서는 욕나긴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운동이나 아니면 이렇게 악기가 많은 분들이 인생 역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투자 전략 이런 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개천에서 욕나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우리 와오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마쿠토베의 노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안녕하세요 와오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축구 잘 보고 계시는 거죠? 방송 감사하고 맞점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와오님도요.

참 이상하죠.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국제적인 경기를 할 때는 대한민국 하면서 쳐다보고 있고, 예, 올림픽 경기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올림픽 경기할 때도 평소에는 그 비인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올림픽 경기라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경기라면 하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교체됐고요. 우리나라가 근데 참 희한하게 또 그것도 있잖아요. 처음에 막 진짜 엄청 열심히 막 해요. 근데 골은 언제나 늘 먼저 주죠. 그리고 나면 1-0 뒤에 죽으라고 막 또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역전하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역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비주맘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왔어요, 왔어요. 바람인 시간이 왔어요. 왜 불러? 오늘도 즐거운 하루 신나는 음악으로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죠? 예, 신청하신 노래 두 곡 이미 전달해 드렸고요. 한 곡 남아있는 노래, 디바의 왜 불러? 조금 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넷 방송 넘버원 하늘에서 방송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넘버원이라는 게 영원할 순 없잖아요. 그쵸? 축구하면 브라질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뭐 브라질보다는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축구가 평등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다 라는 표현이 참 많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위험을 떨치는 중국이 이번에 또 월드컵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 걸 보면 중국이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축구를 이렇게까지 못 올라간다고? 약간 그런 이번에 어떻게든 중국을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렸다 이런 말 저 들었거든요. 여튼 오늘 경기가 좀 약간 답답하지만 으쌰으쌰 으쌰으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구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음악 듣죠? 예 음악 들을까요?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후반전 6분 남겨놓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겼으면 좋겠고요. 후반전에 강하다라고 이영표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튼 예, 마무리까지 인사드리지 못하겠지만 축구 끝나고 식사부터 하시고요. 하늘우스 방송국이 넘버원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전세계 챔피언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싸이의 챔피언으로 엔딩곡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마웠어요. 축구 우승하길 기원하며 우리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깐 온 저고 열두시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은요, 평소보다 조금 더 특별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지금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하면서 휴대폰으로 중계화면을 살짝 확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태극 전사들과 함께 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생각나는 글귀가 있어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축구도 그렇고 우리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전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후반전이 남아있고, 오늘이 조금 힘들어도 내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듯이 우리도 같이

제 자리에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심 한 끼 든든하게 드시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에도 힘찬 응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오늘도 수고하고 있다 라는 응원의 한마디 꼭 건네보시길 바랄게요.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전을 기대하며 함께하는 정호의 오늘 이 시간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대한민국 파이팅! 그리고 여러분도 파이팅!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2026년 6월 19일입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문 열었어요. 활짝. 앞서 좋은 노래부터 멘트까지 준비했거늘. 여러분, 노래가 안 들렸다면서요? 그런데 왜 한 명만 말해주고 아무도 말을 안 해줬어요? 마음속으로 듣고 계셨구나. 그것도 모르고 제 열심히 막 노래 틀고 멘트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 전 방송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발랄하고 예쁜 목소리, 맑고 투명한 목소리. 오늘은 그런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바다비님과 함께한 2시간 즐거우셨죠? 바다 니어바다에서 2시까지 함께할게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innaive.co.kr 접속하시고요.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 그리고 랭킹의 실시간 카테고리에 오시면 한유로수 방송국 만나실 수 있어요. 접속하시면 되고요. 신청곡의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가요로요. 신청곡의 사연 받고 있는데요.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넉넉하게 담아주시고요. 전문성이 든 트로트나 힙합, 랩, 가사의 영어가 된 이상인 곡들, 트로트가이스의 곡이나 전 시간에 송출된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가수 음악은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올리고 싶은 사연들 마음껏 올려주시라고 공간 마련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점심시간이라 점심 거의 다 드시고 올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먼저 올려주신 분들 이야기 천천히 만나보면서 기다려볼게요. 아, 참 여러분, 밥은 드시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가장 평범한 인상인데도 가장 정이 느껴지는 말인 것 같아요. 누군가 내게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줄 때 괜히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잖아요. 오늘도 바쁘게 오전을 보내셨을 텐데 점심시간만큼은요 꼭 맛있는 거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하루를 버틸 힘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충분히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따뜻한 밥 한 끼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시간, 정오의 여유를 마음껏 누려주세요. 오늘 제일 먼저 신청곡에서 놀려주신 예쁜 이야기부터 만들어 갈게요. 출발!

출발 하고 왔는데요. 우리 꽃미남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두 곡은 신곡입니다. 어이구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신곡은 강남 그리고 유스피어의 노래일까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잉 더워, 이거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여기다 적어주신 거예요. 너무 더우신가 보다. 아잉 더워,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저한테 애교 부리시는 거예요? 응? 수고하세요 파이팅 인사 전해주셨어요. 아이고, 더워도 하실 만큼 진짜 날씨가 제법 한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햇살도 뜨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이마에 땀이 맺히는 계절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날일수록 시원한 음료 한 잔 그리고 좋은 음악 한 곡이 끊임이 되죠.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곡 두 곡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과연 어떤 음악일까요? 힘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강남의 전설의 시작, 그리고 화사한 감성이 담긴 굿굿바이, 그리고 여기에 유스피어의 음악 위키드 게임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지치지 마시고 오늘도 음악과 함께 시원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신청곡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세요. 제 목까지? 뭘 먹을까 하다가 점심때를 놓친 거 있죠. 우리 희안님께서 저는 쫄면 먹고 과자, 야채 크러커 먹는 중입니다. 대파 과자 맛있어요. 예나님도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야채 크래커 먹어본 것 같아요. 그 야채 크래커 아래인가 위에 대파 들어있다고 이렇게 써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추천하는 과자인데 나중에 한번 먹으러 가야겠어요. 여러분이 신청곡의 사연 이어갈게요. 다음 사연 우리 꽁치님께서 오셨어요. 예나님 안녕하세요. 월드컵 축구 재밌네요.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는 시간에 사연 신청공단 다녀갑니다. 전반전은요 저희가 더 잘한 듯해요. 예나님 시원한 노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전해주셨습니다. 아이고야, 월드컵 축구 보시다가 하프타임 때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어느새 경기가 끝났네요. 아쉽게도 대한민국이 멕시코에 1대0으로 패하면서 경기는 마무리가 됐네요. 결과는 아쉽지만 선수들이 경기 내내 보여준 투지와 집중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준 태극 전사들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고 싶네요. 축구도 인생도 늘 원하는 결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쉬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기에 다음 경기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오늘 신청해주신 곡들도 그런 마음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차은우가 부르는 Love So Fine, 적재의 바람, 그리고 에디킴과 윤종신의 괜찮아지겠지까지. 특히 Love So Fine은 사랑에 빠진 설레임을 담은 곡이고요. 적재의 바람은 여름날 창문을 스치는 산들바람처럼 편안한 감성을 전해줍니다. 이어지는 괜찮아지겠지라는 곡은 오늘

경기 경사로 아쉬운 밤을 달래주기에 더욱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면 됩니다. 시원한 오후 보내시길 바라고요. 신청해주신 노래와 함께 잠시 여유를 즐겨주세요.

종이 부르는 내 남은 사랑을 위해라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함께하고 있어요. 다음 사연은 우리 꿈꾸는 나무로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희망하신 음악이요. 와, 너무 오랜만에 듣는 명곡들이라고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추억을 꺼내주는 노래들로 함께할게요. 한때 거리마다 노래방마다 울려퍼지던 명곡들이죠. SG워너비의 라라라라는 노래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따뜻한 고백 같은 노래고요. 오션의 몰드노이즈라는 곡은 말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샵에 잘 됐어라는 노래는 듣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이는 신나는 에너지를 전해주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됐어 하고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긍정적인 힘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점심시간이 이제 슬슬 지나고 나른함이 찾아온 시간인데요. 오늘은 추억이 가득한 노래들과 함께 잠시 미소 지어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SG워너비의 따뜻한 감성, 오션의 달콤한 하모니, 그리고 샵의 상큼한 에너지까지 이어서 들어볼게요.

오전부터 달려와 점심도 먹고 내리 살짝 나른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도 아직 하루는 많이 남아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내 속도대로 천천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의 오후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 준비했어요. 잠시 쉬어가는 친구처럼 편안하게 함께해주세요. 우리 필사모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오늘은 정오타임.

이시구나. 맑고 예쁜 예나님 목소리 들으러 티켓팅 완료. 앞자리 착석 완료.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셨어요. 티켓팅 완료. 앞자리 착석 완료. 이 한 줄만 봐도 방송 시작을 기다리신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공연장 및 앞자리에 앉아 좋아하는 가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예나님의 목소리 들으러 와주셨다니 더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오늘 신청해주신 곡들도 따뜻한 감성이 가득합니다. 조선힙합의 마음의 숲이라는 곡은요,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같은 노래고요. 도요한의 늦은 남부, 이 노래는 오랜만에 전하는 남부처럼 잔잔한 여운을 남기는 곡입니다. 이어서 김그림의 너에게까지 함께 준비해 주셨네요. 가끔은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도 좋아요. 좋은 목소리와 좋은 노래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시간이 되니까요. 앞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님들 덕분에 오늘 방송도 더 따뜻해질 것 같네요.

앞서 신청해 주셨던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희망곡 샵의 노래가 아직 안 나왔죠? 조금 이따 전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노래 전해드렸어요. 방금 들려드린 노래들처럼 사람의 마음도 속과 닮아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햇살이 가득한 날도 있고 비가 내리는 날도 있고 때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흔들릴 때도 있죠. 하지만 숲이 계절을 견디며 조금씩 더 깊어지듯이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하루가 유난히 바쁘고 힘들었다면 잠시 쉬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잠깐 멈춘다고 해서 뒤처지는 건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숨고르기일 테니까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마음의 숲에 작은 벤치 안에 놓아두도 편안하게 쉬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우리 필사마님까지해서 전해드렸고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신청곡은 한 곡 남았잖아요. 그거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청곡과 사연 주셨던 분들 고마웠어요. 우리 꽃미남님. 날씨 많이 더운데 괜찮으신가 모르겠어요. 이런 날씨에는 에어컨이 딱인데 냉방병도 걱정이 좀 되긴 하고 적당히 틀어야겠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꽁치님 축구 져서 어떡해요?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요. 경기가 아주 끝난 건 아니잖아요. 총 속의 음악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는 고맙습니다. 아우, 오션의 목소리하고 SG워너비의 목소리도 그리고 샵의 목소리도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반가웠습니다. 우리 필사만님 항상 앞자리에 계세요. 거기 계시는 거죠? 고맙습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금요일이네요. 와, 이제 금요일 지나고 나면 주말이고 뭔가 좀 떠나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오늘 야간 근무가 있어서 일을 하러 가지만 그래도 출근하기 전까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조금은 쉴 수 있다 이런 느낌? 신청국가 사연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흑장미님 앞으로 신청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많이 오셔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나는 샵의 목소리, 나이의 뜨거운 안녕, 그리고 무엇에 좋은 사람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안부를 묻는다는 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들어보셨어요? 요즘 바쁘다는 이유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연락 한 통 건네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문득 생각나는 사람에게 잘 지내? 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 보내보는 거 어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오랜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추억이 담긴 노래와 따뜻한 사연들로 정오의 시간 채워봤습니다. 결과가 조금 아쉬운 날도 있었고요. 문득 생각나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은 노래들도 있었고 마음 한편에 작은 쉼표를 찍어주는 음악들도 함께했습니다. 좋은 하루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범한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만들어진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시간도 그런 소중한 순간 중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남은 오후도 건강하게 웃을 일 하나쯤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사연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조용히 함께해주신 모든 청취자,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따뜻하게 방송할 수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했는데 그 기억나세요? 출석체크 여러분 거기 듣고 계시죠? 바쁜 거 알아요. 저만 하면 찍고 가요. 오늘은 그냥 여러분 닉네임을 좀 불러드리고 싶었나봐요. 아까 신청사연 주신 분들 우리 꿈미남님,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 우리 필사반님, 우리 꽁치님, 문 우륵자미님 시간에 사연 남겨주셨고요. 제 시간에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야, 우리 애청자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병아리 아빠님이 손? 손 들어도 되고요. 점 찍어도 되고요. 뭐 있을까? 우리 꽃미남님처럼 예나님 방송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예쁜 인사 전해줘도 좋지요. 고맙습니다. 우리 꽃미남님 빵긋. 우리 병아리 아빠님께서 손 반가웠어요 빵긋 듣고 계셨구나. 우리 일하느라 너무 바쁘세요. 우리 국수공장장님 예쁜 점 고맙습니다. 수고 많아요. 토당 토당. 이렇게 많이 바쁠 때는 그냥 저번에 찍고 아니면 저도 듣고 있었어요 라고 예쁘게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아마 일하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눈치가 보이거든요. 아우 저거 괜히 한번 열었다가 잔소리를 빠바박 눈치가 빠바바. 우리 비즈맘님도 예쁜 손 여깄다 여깄다요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반가웠어요. 이렇게 잠시나마 인사해 주신 분들 네 챙겨드려 봤습니다. 다들 마음으로는 함께해 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다음 방송으로 흑장미님께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예쁜 방송으로 방송해 주실 거예요. 예쁜 목소리로 좋은 멘트도 해주실 거니까 오셔서 신청곡 가사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쫑알쫑알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재미있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뚱이님 호달다다닥 턱걸이야 반가웠어요. 오늘의 마지막 인사는 이 말로 전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좋은 음악과 좋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예나였어요. 여러분, 빠이빠이.

와우님, 축구 이기는 거랑 장사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흑장미입니다. 우리 예나님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2시를 출발해 4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부천 산다에 또다시 찾아온 주말이라는 곡과 이번 주말은 비가 많이 온 데서 네, 물청소를 해볼까 하고 기대 중입니다. 베란다에 물청소 너무 좋죠? 그리고 네, BN5 엔터테인먼트에 같이 걸을래 라는 곡까지 두 곡 전해드렸고요. 에코비 서이라의 비밀이야, 공기남의 인셉션 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오늘만 일하면 여러분들이 드시니까. 그리고 좀 이따 또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 여긴 하늘이 너무 멀쩡해서 올지 안 올지 정말 모르겠어요. 자, 그래요 여러분, 힘내는 오후 되세요.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어제부터 계속 기운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밥도 먹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우리 꼬미남님 다녀오시면서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TVN 드라마 오싹한 연애 우리 꼬미남님 TVN 그쪽에 그 홍보대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7월 18일 토요일 밤 9시 10분 첫 방송 박은빈 나옵니다. 기대되는 방송입니다. 저도 그 내용 보니까 네, 기대돼요. 그런 드라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요새는 그 중국 드라마 어플로 보고 있는데 요새는 그 AI로 만든 드라마도 나와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종말 막 이런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에 또 빠져서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광고 우리 수빈이 광고 계속 할 건가 봐요. 노래가 넘어갔네요. 이 노래를 틀 게 아니었는데 어떡하지? 그래요, 뭐 나온 김에 일주일에 한 번씩 광고 박은빈 박은빈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신청하신 곡은 아플러스의 또다시 여름밤, 시크릿의 아이스크림, 스테이시의 투럽 준비해 드릴 거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안예은 어제 신곡 앨범 나왔는데 그 중에서 교복에서 후케까지 준비해 드립니다. 많이 흐르고 있어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반갑습니다. 세븐의 베러 투게더 QW열의 고민 중독 리센의 러버트에 신청해 주셔서 바로 노래 이어드릴게요.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님. 부산은 흐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습합니다.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입니다. 여기도 땀이 줄줄 흘러요. 밖에 잠깐 나갔더니 땀이 그냥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오늘도 또 장미님이시네요.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비어네이퍼의 너에게 한 번 더 반하는 순간,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에비카의 원 신청해 주셨습니다. 모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온다는 소나기는 올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네, 일단 00시부터 비가 내일 종일 내린다고 하니 비가 오면 좀 시원해질까 기대를 해봅니다.

얼마나 더운가 하고 날씨 앱을 봤더니 33.4도네요 날씨가 미쳤나 봅니다. 노래 세 곡 더 들으셨어요. 갑자기 기운이 너무 없어서 막 몸이 덜덜 떨려갖고 먹다 남은 새우깡을 먹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면 멘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먹어. 자,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오후에 도착하기로 했던 당근 한 상자가 도착해서 포장 뜯어서 부엌에 놔뒀습니다. 비교적 조용한 금요일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안 더운 관계로 제가 이거 사연을 읽다가 갑자기 날씨 앱을 봤거든요. 이거 진짜 여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덥죠? 에어컨을 틀어도 그냥 덥지 않은 정도만 유지되고 있어요. 완전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밖에는 그냥 나가면 땀이 뚝뚝뚝뚝뚝. 우리 수빈님, 꾸미남님, 진짜. 밖에 장난 없죠. 아, 선풍기 트니까 냉랭한 바람이 생기네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콩주님, 부럽다. 장미님, 오늘도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우주소녀의 곡과 케플러, 비비지의 곡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신나는 곡으로 또 이 낮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방송 이어주실 악마님 앞으로 마감선 그어놨습니다. 마감선 위로 우리 악마님 앞으로 여러분들 이야기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주맘님께서 다녀가시면서 청해주신 곡 세 곡 준비해서 전해드려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

누군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지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

안녕하세요, 장미님. 운동하고 왔어요. 오늘도 땀을 뻘뻘 흘렸네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운동식이다. 체질이 변한 건지 제가 원래 몸에 땀이 많이 안 났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땀을 전혀 안 흘렸어요. 진짜 한 방울도 안 나왔거든요. 네. 애들 낳고 키우다 보니까 체질이 바뀌어갖고 땀 엄청 흘려요, 요새. 올해 유독 땀이 많이 나네요. 줄줄 흐르니까 아 기분이가 좋아요. 그래요? 저는 그냥 일찍 내려가서 앉아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던데 사우나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한 느낌이랄까요? 찬물로 열기 씻기고 나니까 개운하고 좋네요. 이제 오후 주부 모드로 청소해야겠네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장미님 하시면서 네, 다녀가 주셨고요. 오늘따라 제가 너무 기운이 없네요. 왜 이렇게 힘든지. 이번 주말은 그냥 음악만 걸어놓고 쉬어야겠어요. 일요일은 막내딸하고 영화 보러 가기로 해서 내일은 그냥 정말로 쉬어야겠어요. 아 몸이 큰 병 낼 것처럼 너무 힘드네요. 오늘 어제부터 계속 뭘 먹어도 먹은 티도 안 나고 죽을 것 같아요. 신용재의 걸음이 느려서 눈도 안 보이네. 눈도 안녕히 한 걸음씩 멀어지는 너에게 준비했고요. 조재지의 모르시나요까지 전해드리고 네, 마지막 신청곡 들고 올게요.

마지막 신청곡은 글로벌 선데이님께서 다녀가시면서 파파야의 스마일 스마일, 클레오의 굿타임, 최정환의 테스 신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페퍼민트의 내 마음은 너야까지 전하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네, 주말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건강검진이라 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쯤에나 여러분들 만나러 올 것 같아요. 자, 모두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비 많이 온다고 하니 네, 어디 다니실 때 조심히 다니시기 바래요. 악마님과 행복한 시간 이어가세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바 부르는 여자 악마였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정말 후덥지근하면서 덥네요. 땀이 줄줄, 그냥 서 있어도 땀이 줄줄 새일 정도인데, 여러분의 컨디션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만큼 또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막 짜증도 더 늘어나고 하는데, 불금이니까. 오늘 또한주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불금이니까, 네, 힘들어도 남은 시간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에어컨을 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실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덥다고 느끼실 거예요. 물 많이 드시고요. 수분 섭취 많이 많이 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요. 전방송 우리 흑장미님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뜻하지 않게, 제가, 병원에 가는 바람에, 네, 방송을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조심해서 잘 다녀오라고 우리 흑장미님께서 책임져 준다고 해서 든든하게 우리 흑장미님을 믿고 잘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저도 좀 쉬었습니다. 너무너무 방송 수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후다닥 아이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피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할라 망마님 퇴근길 함께합니다.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이른 빠른 퇴근이군요. 네, 퇴근 시간은 즐거워, 행복하죠? 하루에 힘든 시간들이 퇴근길에 싹 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필사마님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도 근무하시죠? 수요일 날 쉬는 거 보니까 주말도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남은 시간 좀푹 쉬면서 내일도 화이팅, 주말도 화이팅.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청해주신 곡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꼬미남님 반갑습니다. 네, 한참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양마 누나. 요번에 시크릿 앨범 신청합니다. 아이스크림 타이틀곡인데 우리 흑장미님께서 트셨죠? 전타임에 신청했어요. 시크릿 특집입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해주셨는데 영어떼기는 어디 갔대요? 사랑은 뒤에 영어떼기가 있을 텐데. 네, 많이 바쁘죠? 날도 더운데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제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 비의 양은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후덥지근하면서 더운 거 보니까 비가 오긴 와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아주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였습니다. 우리 꼬미남님, 주말이니까 뭐 비가 시원하게 내려도 상관없어요. 우리 꼬미남님 어차피 비 오면 못 만나잖아요. 그죠? 주말에 비 오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죠? 주중에 만나려면 정해주신 곡 전해드릴 텐데, 네, 더운 여름 날씨 건강 잘 챙기면서 언제나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정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엉마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덥네요. 엄마가 실수한 것이 있어서 외출을 하시는 것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수한 것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엉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네, 어머님께서 외출하셨다가 실수인 건가요? 아니면 사고를 치신 건가요? 집안 분위기가 좋지 못한다는 거 보면 아마 어머님께서 외출하셔서 아무래도 사고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저희 집도 막 그래.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면 실수라면 그냥 아우 저 바보탱이 막 이러고 그냥 넘기는데 사고라고 하면 수습하기가 애매할 겨우 집안 분위기부터 싸해지죠. 네, 우리 어머니 너무 눈치채지 마시고요. 외출하셔서 그런 건데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또 그렇다고 넘겨집어서 얘기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집안 분위기가 좋지 못한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라면 어머니가 더 많이 미안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눈치채지 마시고요. 해결할 수 있을 때, 만약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면 그렇게 너무 분위기 조성하면 안 돼요. 만약에 해결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부디 조성하면 안 되니까 일단 좋은 방안이 있나 가족들끼리 의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현명하더라고요. 우리 꽁치님도 마음이 싱숭생숭할 것 같은데 더운 날씨 그리하래도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인데 또 집안 분위기까지 좋지 못하다고 하니까 괜히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여기저기 막 눈치 보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럴 때는 지 죽은 듯이 있으면 됩니다. 네, 우리 꽁치님께서 청해 주신 걸 전해드리면서 네, 빨리 집안 분위기가 맑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기 바랄게요.

네, 4시 55분입니다. 아직 비가 안 내리는데 비가 내린 지역도 있나 봅니다. 우리 꼬미남님께서 신청곡을 올려주시는데 꼬미남님, 수원에 비 오나요? 수원에 비가 많이 올것 같나요? 네, 이쯤에서 새곡 듣고 우리 구름이 선데이님의 청곡 가지고 나올게요.

네, 우리 그루미 선데이님이 다녀가셨어요. 그럼 그렇죠. 역시 금요일이니까, 불금이니까, 댄스곡으로 좀 들어줘야죠. 흔들어야죠. 근데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흔들으면 날구지 한다 그래요. 운전해놔 신경 써. 비 홀딱 맞았다고 하는데 감히 이걸 잊지 않게 잘 말리고요. 네, 챙겨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저녁도 챙겨 먹고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네, 정인연마 다녀오셨는데 잔잔한 곡이 있어요. 그래서 세 곡을 듣고 신나는 곡과 함께 사연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인이 엄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마님. 오후에 잠시 왔어요. 아침부터 너무 힘들어서 양마님 목소리 들으려고 왔는데. 우리 정인이 엄마 어디 계세요? 아들 녀석이 새벽에 세 번이나 깨서 저는 4시간도 못 자고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바쁘고 쉴 틈도 없어요. 남편은 관심 없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제가 늘 바빠요. 살려주세요. 저길 서 있어서 발뒤꿈치 불났어요. 소화기 있죠, 집에? 불났으면 소화기로 좀 뿌려주고. 불났는데 옆에서 불구경하고 있으면요. 아니면 남편분에게 소화기를 뿌려도 상관없습니다. 소화기 뿌리기가 좀 거시기 하면, 네, 물을 한번 뿌려도 괜찮고요. 있으나 없으나 하는 남편, 차라리 눈에 안 보이게 내 쫓아버리세요. 그래야 좀 낫죠, 그죠? 네, 애 아빠들이

요즘은 정말로 유아를 같이 키우잖아요. TV에서나 그렇지, 현실적으로도 정말 예전과는 다르게 아빠들이 아이들 데리고 놀러 다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더 부러울 때도 있었는데,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잘하고 있다면야 뭐 그까이껏 내 한몸 으스러지도록 애를 보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돈만 많이 벌어다 주라 그러세요. 돈도 못 벌으면서 애도 안 봐주고 하면은 뒤통수한테 때려도 되고요. 그래, 애는 내가 볼게. 남편은 돈 많이 벌어와. 뼈가 으스러지도록 벌어와. 내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애기 안아주고 애기 돌봐줄 테니까, 봐줄 테니까. 사랑의 치유는 머니죠, 머니.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이 고생했어, 애따 용돈이야 하면서 돈을 주면 언제 그러는 듯이 막 이가에 미소가 막 번지잖아요. 며칠 전에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저녁에 오더니 동생 가게를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고기를 먹고 용돈은 손에 집어주니까, 그냥 바로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역시 머니에는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약한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정인이 엄마 힘들어도 언젠간 웃을 날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이의 이 모습이 나중에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지금 이때 순간순간을 눈에 많이 담아 놓으세요. 그래야 힘든 일이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때 그리울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큰애 때는 몰랐어요. 그냥 모든 것이 처음 해본 거니까 첫 애는. 근데 둘째를 가지고 난 다음에 첫 애에게 못 발견했던 걸 둘째에서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둘째한테 정이 더 많이 가나 봐요. 우리 큰애는 그냥 든든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애기라서 뺀질뺀질해가지고 엄마 손짓 닮았나 봐요. 네, 우리 이장인 엄마 화이팅 하고요. 이제 신나는 곡으로 듣고 두 번째 곡으로 나가는 곡은요, 남편분에게 선물해 드릴게요.

네, 정의의 슈퍼맨, 정인이 곁엔 엄마 있다, 새도 있다. 네, 우리 꼬미남님 반갑습니다. 든든하겠어요, 우리 정인이는. 새도 있고 슈퍼맨도 있고 그죠? 네, 악마누라 안녕하세요 하면서 두 번째 단역은 우리 꼬미남님. 소나기가 적당히 왔으면 합니다. 찜통더위입니다. 빠빠이. 찜통에는 감자를 쪄야죠. 찜통에는 옥수수를 쪄야죠. 어제 옥수수를 쪄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제 햇감자 나오면 감자도 쪄 먹어야겠어요. 찜통에 우리 필사마님은 필사마님이래. 우리 꼬미남님은 찌지 말고 요즘 고구마도 찌고 옥수수도 찌고 계란도 찌고 그 대신 우리 꼬미남님은 에어컨 설치했잖아요. 좀 시원하게 집에서나마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빠이 바쁘단 얘기예요. 저한테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찜통더위, 시원한 아이스 깨끼도 하나 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또 비가 쏟아지면 안 되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꼬미나님 열심히 같이 기도합시다. 비안 오게 해주세요.

네, 벌써 5시 52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즐거운 퇴근길, 비가 내리는 지역들이 조금씩 생겨나는군요. 네, 다들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조심해서 귀가하시고요. 네,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에 앞서 오늘 불금이네요. 네, 일주일의 피로, 좋아하는 TV나, 좋아하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와이프나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고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면서 네, 즐거운 퇴근길 하늘호수와 함께 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럼 네, 노래 먼저 들을게요.

네, 구름이 선디님께서 청해주신 곡 듣고 나왔습니다. 비 담아줌. 비또 와요. 또 맞을 건가요? 우산 준비하세요. 네, 비 오는 날 더욱더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세요. 우리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마님. 위로 밥 차려줬어요. 오늘은 칼국수예요. 오늘 날씨와 잘 어울리죠? 내일까지 비 소식 있어요. 빗길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해요. 생유. 칼국수, 저는 칼국수보다 수제비가 더 좋은데, 제건 없나요? 저도 한 그릇 주시죠. 네, 오늘 날씨와 잘 어울리는 거, 김치빈대떡, 부추전, 파전, 동동주. 네, 먹을까요? 우리 와우님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세요. 우리 월요일날 데이트합시다. 생유!

네, 6시 14분 전음 마감 선 올렸고요.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청곡들 올려주시고요. 필사마님 사연 남겨놓고 있는데 이쯤에서 새곡 선곡 듣고 사연 가지고 나올게요.

네, 마지막 사연 우리 필사님께서 두 번째 다녀갑니다. 부산은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네요. 오후 4시에 호우 예비특보로 발효되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잘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네, 부산 비 오나요? 날씨가 더우니까 비가 많이 오면 좋겠죠. 뭐 다행히도 롯데는 동구장에 사니까 좋으시겠어요. 집안이 평안하게 야구 보면서 쇠주도 맥주도 한잔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또 오늘 축구에서 졌다고 화딱 지나서 쇠주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많이 잡사. 4시니까 우리 필세마님은 4시간 군만두고 하시는데 네 내일도 출근 잘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우리 다음 방송 스타비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스타비님 오시면 예, 예쁜 시간들, 편안한 시간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이제 선곡을 해서 남은 시간 함께 할 건데 쭉 듣다가 저 이제 마무리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스타민님과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쭉 이어가시고요. 오늘 대화방에서 잠깐이나마 그리고 사연난 다녀가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셨다가 우리 월요일날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제 입에서 계속 맴돌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 뒤에 오는 아주머니도 저와 똑같이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를 연신 외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부슬부슬 비가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이동할 때는 비가 조금 소강 상태였는데요. 네, 집에 이제 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금요일이니까 아이들의 즐거운 토요일 준비를 하는 네, 이 시간에 밖에는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네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떤가요? 오늘 큰 일을 치르고 왔습니다. 잘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준비한 걸 모두 다 보여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그런, 네, 저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왔습니다. 잘 되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앞서서 방송하신 악마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간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 울릭

오늘 머나먼 일산까지 다녀왔어요. 지하철로만 2시간, 그래서 왕복하면 4-5시간이 걸리는데 오는 길에요. 지하철이 배차 간격이 너무 긴 거예요. 바로 앞에서 놓쳤는지 33분을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출발했는데 허기지고 화도 나고 그런 오늘이었습니다. 그래도 힘들게 집에 왔지만 그래, 그래도 오늘 또 하루를 또 버텨냈구나 라는 생각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과 방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슬비정 내리고 있네요. 많이 오면 잠수입니다 하셨어요. 꼬미남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가 오는 날은 더 힘드시죠. 샤이보이 시크릿의 곡, 그리고 카라의 락큐, 그리고 러블리즈의 아츄도 함께 해봤습니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연 잘하고 오셨어요? 최선을 다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필사마님께서 주신 신청곡 이어가 볼게요.

B1A4의 Beautiful Target, 원더걸스의 I Feel You, 그리고 울라라 세션의 Run Devil Run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되게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아 그냥 집에 들어 눕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집 밖으로 걷기 운동을 좀 줄이고 실내 스트레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마실 가셨는데요. 돌아오시면 같이 실내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꽁치님께서요. 꽁치님 계신 곳은 괜찮은가요? 제가 있는 곳은 비가 인정사정 없이 옵니다. 네, 당연히 실내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즐거운 금요일 밤 시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했던 긴장이 막 풀리면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끝내고 나서, 철푸덕 앉아가지고,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지하철을 탔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그 자리에서 막 뒤적뒤적 막뭘 뒤졌어요. 아,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도대체 뭘까? 하고서 뒤져봤더니, 마우스를 두고 온거 있죠.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찾으러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산 건데, 네. 다행히도 저희 집에 마우스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게 없어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우스를 놓고 오는 불상사가 있었지만, 그래도 몸뚱아리가 무사하게 집에 잘 돌아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쨌든 굉장히 후텁지근하기도 하고 비가 오려고 해서 더 그랬나 봐요. 그래서 더 힘든 그런 하루였는데요. 다행히도 내일은 일정이 없어서 오늘 이 금요일 밤부터 네, 토요일까지 즐기면 될것 같습니다. 꽁치님도요,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죠? 네, 금요일 밤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정 이별이 사랑의 시작인 걸 알았다면, 류미니, 비 오니까, 이소정, 술은 별로 안 마셨는데, 함께 해봤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는 불멸의 개척자, 노력의 아이콘 또사비님, 안녕하세요. 불타는 금요일에도 방송 오셨네요. 오늘은 7시 방송이라 다시 줍줍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비 맞으면서 근무했더니 으슬으슬합니다. 집에 오니까 좀 살만해졌어요. 아직 월급 전인데 자동차세 내라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쪼들려서 마트도 못 가고 있는데 말이죠. 타비님, 4천만 땡겨주세요. 농담인 거 아시죠? 방송

박수민님의 신청곡으로 뮤지 장마 이보람 잠시만 아플게요 이젤 여름의 방정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꿉꿉함이 몰려오고 비가 내리고 하는 걸 보니 여름은 여름인가 봐요. 이 더운 여름 어떻게 하면 좀 더 쾌적하게 보낼 수 있을지. 기왕이면 이 꿉꿉함보다는 그래도 좀 상쾌함 그리고 쾌창함 그리고 발랄함이 더해지는 그런 여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빗소리와 어울리는 음식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노릇노릇한 부침개 그리고 막걸리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음식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음악들도 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처럼

잔잔한 발라드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빗속을 걸었던 추억이 담긴 노래가 문득 귓가를 맴돌기도 하죠. 같은 비를 보면서 누군가는 설렘을, 누군가는 그리움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노래는 어떤 곡인지 궁금해요. 빗소리와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여러분의 추억에 담긴 음악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해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간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트로트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앙쿠미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예전에 10년 후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10년도 더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미래를 미리 예상하고서 쓴 책이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결혼을 정말 뭐 기본이 5번, 6번 그렇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기본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번의 결혼으로는 결코 만족하고 살수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책이었는데요. 그렇게 10년이 지난 후 지금 바라봤을 때 저는 그 책의 내용에 조금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 아닌 측은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또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설레고 그러는 감정이 생긴다는 건요. 일부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감정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심장은 뛰지 않는다. 여러분의 심장은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는 날 금요일 밤입니다. 지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금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사르르 녹아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또 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됐잖아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리 오늘 여기까지예요. 이어드리는 방송 앙코미님과도 행복의 시간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올릭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가 이거 하나만은 잘하지, 암 잘해 하는 한 가지가 있으실까요? 자, 앙코미가 잘하는 것 한 가지, 두 글자죠? 수다. 참 이상하죠? 사실 말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혼자서 24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저이지만 네, 한번 말을 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점점 꼰대가 되어가서인지 내 딴에는 도움 준다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늘어놓는데, 물론 도움되는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상대방에 따라서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도 있겠죠. 자, 그래도 멈출 수 없는 이 수다는 정말 어떡하죠? 자, 이럴 때 정답은 하늘호수에 있다죠. 자, 오늘도 여러분과 끝도 없이 얘기 나누러 찾아왔습니다. 자,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672번째 정규방송 하늘호수 방송 왕금의 뮤직 낚시행 시작합니다.

자, 함께 하신 곡, 네, 용화대 곡이었습니다. 네, 노래방, 네, 잘 듣고 왔어요. 자, 조금 전까지 함께 하셨던 우리 스타비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환우로수 앙쿠미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아, 많이 기다리셨죠? 네. 사실 화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날 방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 시간. 크. 네, 어쨌든.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만나러 네, 9시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는 코너, 네,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네.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버티기 세 번째. 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튀어보자. 네 글자. 튀어보자입니다.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독창적인 무언가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하다 보면 네, 튀어보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 무얼 해야 우리는 튈수 있을까요? 무얼 해야 독창적인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 낼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이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곡은요, 인라이브 신청곡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인라이브에 로그인하신 후에 신청곡은 3곡 이상, 사연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신청곡 올리시는 방법은 게시판 상단에 안내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대화방은 인라이브 한 곳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사연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또 오늘의 코너 참여하실 때는 네, 인라이브에 로그인하셔서 네, 대화창에 쓱싹쓱싹 네, 남겨주시면 제가 콕콕 네, 쇼크력 낚아서 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우리 노래 두 곡 더 듣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마이걸의 일기예보, 박지원의 네게 말해, 이 여름밤 함께 듣자.

자, 함께 하신 곡, 네, 박지원의 곡이었습니다. 네, 프로미스 나인의 박지원, 네, 네게 말해 이 여름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죠. 네, 서울의 기온이 33도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뭐 비가 온다 그래서 그런가, 그 뭐랄까요, 먹구름이 몰려오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네, 뭐 그래도 도찐개찐, 네, 도찐개낀. 너무 덥더라고요. 네.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자꾸 이상하게 그 뭐랄까요? 쓸데기 없는 생각만 자꾸 머릿속에 맴돌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재미난 얘기를 나눠보고자, 네, 튀어보자!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독창적인 나만의 무기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사실 모든 이렇게 파재 끼는 걸 상당히 좋아했어요. 저희 아이도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는데, 저희 아이도 이렇게 뭔가를 파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나무로 된 책상이든, 고무 지우개든, 두꺼운 교과서든, 무조건 칼로 파고, 연필로 파고, 무조건 이렇게 파내는 걸참 좋아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정말 물건을 파는 것만 좋아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저는 뭔가 무엇이든 한 가지를 이렇게 던져주면 끝까지 파재끼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뭐랄까, 무엇이든 끝을 봐야 속이 풀리는, 네,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표현을 뭐 이제 그런 이제 물건들로 표현을 처음에는 했겠죠. 네, 그러다가 뭐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요. 네. 무언가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그런 것들을 이런 성격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다 보니, 네, 모든 끝을 보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무기가 될수 있죠. 네. 끝을 본다는 건 좋은 거예요. 네. 중간에 흐지부지 끝내는 것보다 무언가 끝을 본다는 건 뭔가 만족감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좋은 거라고 보는데, 잘못 생각하면, 네, 제가 안 좋은 쪽으로 빠졌다 그러면, 스토커가 될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뭐랄까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방송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네. 뭔가 이것도 노래라는 혹은 이런 방송이라는 이런 그런 일에, 네, 뭔가 끝까지 파재끼다 보니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요런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의 주제, 네. 못 들으신 분들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 드릴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우린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까? 네. 오늘의 버티기 세 번째 이야기, 튀어보자입니다. 뭘 해야 나만의 그런 독창적인 무기를 만들어서 모두에게 튀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라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 사이에 많은 분들 사연단 다녀가셨는데요. 오, 꽃미남님이 오늘 또첫 번째로 다녀가셨어요. 네. 우리 이럴 때 항상 듣는 거 있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축하합니다! 자, 꽃미남님 1등 당첨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앙쿠비님. 네, 6월, 7월, 8월. 와, 지금 시즌이 성수기 시즌인데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큰일입니다. 수고하세요. 아, 돈을 안 써요? 그래요? 왜안 쓸까요? 네. 돈을 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래요. 네, 너무 슬픕니다. 이게 돈을 쓸수 있게 어디선가 하늘에서 돈이라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자, 우리 꾸미남님도 수고하시라고 전해드리고 파이팅 외쳐드리며 신청하신 곡 준비해드립니다. 신청하신 곡 중에 두곡 준비했거든요. 타편의 바다의 왕자, 비하트의 여름에는 함께 듣고 오죠.

자, 함께 하신 곡, 네, 비하트의 곡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네, 잘 듣고 왔어요. 자, 오늘, 네, 함께 하는 이야기, 네. 오늘의 코너는, 네, 세 번째 이야기죠. 네, 버티기, 세 번째 이야기, 튀어보자.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다. 네, 뭘 해야 튈수 있을까? 나만의 독창적인 무기,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몸이 참 유연했거든요. 쓸데없이 유연했어요. 네, 어디든 이렇게 틈만 있으면 그냥 몸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요즘은 네, 몸이 너무 비대해져서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도 몸이 유연하기는 해요. 어릴 땐그 체육 시간 중에 그 발레 시간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발레 시간이 없는 학교들이 더 많겠죠. 저희가 이제 미션스쿨? 네. 학교에 참 신기한 수업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발레 수업이 있었어요. 네, 토슈즈를 신고. 정말로 교실 같은데 이렇게 그 발을 잡고서, 네. 그 자세를 잡고, 네. 그 시험도 봤었는데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럼 발레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모든 동작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 나 이거, 나중에 이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의 길은 발레 길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도 했지만, 네, 그냥 꿈으로. 그랬어요. 네, 어쨌든. 네. 근데 그 유연함을 요즘은.

네. 건물 틈새를 청소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들어가야지만 청소가 가능해요. 아시죠? 네. 장비가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손을 집어넣고 네, 집어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AI 청소 로봇은 대체 언제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물론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제 바로 일반인이 쓸 수는 없겠죠. 비싸니까. 네. 언제쯤 AI 청소 로봇은 상용화가 될수 있을까요? 집에서 돌아다니는 그 있잖아요. 그 움직이는 이제 바닥 청소를 해주는 그 청소 로봇보다도 저는 AI 청소 로봇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근데 누가 만들지? 삼성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어주세요. 네.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네, 우리 수인님의 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애기 사탕을 여전히 즐겨 드시는 호탕의 아이콘 앙코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불타는 금요일 밤 시간을 네, 책임지시려 후다닥 방송 오셨네요. 금요일임에도 토요일, 일요일 출근이라 신나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셀프 최면을 걸고, 걸고, 걸고서 뒹굴거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 최면 좋은데요? 네. 내일도 비 예보가 있긴 한데, 정말 출근하기가 싫습니다만, 어쩌겠어요. 늦은 시간 방송 힘내세요. 요번 한 주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수인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나머지 주말도 고생을 또 하셔야겠네요. 아이고. 이럴 때일수록 한으로수는 네, 우리 수인님을 위해 열심히 네, 선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곡세 곡이셨는데요. 이 중에 잔나비의 곡이 네, 앞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신청하신 곡세곡 중에 두곡 준비를 해드립니다. 이예지 홍승민이 부르는 너에게로 또다시 그리고 지유의 가로등 밑두곡 함께하죠.

자, 함께 하신 곡, 네, 지유의 곡이었습니다. 가로등빛, 네, 잘 듣고 왔어요. 자, 오늘 함께 하고 있는, 네, 이야기 코너, 그래요. 어떻게 하면, 네, 이 힘든 세상, 이 험한 세상,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코너, 네, 오늘의 버티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튀어보자, 네, 뭘 해야 튈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대화방에 계시는 수인님께서요, 네, 튀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튀겨보자로 잘못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갓 튀긴 건 신발을 튀겨도 맞나요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하니까, 치킨 먹고 싶네요. 네, 이 시간엔 치킨이 질리죠. 오늘, 아무래도 이제 날씨도 덥고, 비도 왔었고, 후다지근하다 보니, 오늘은 배달비가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 네, 저도 몰랐는데, 네, 오늘 콜뜬 게, 수입이 짭짤하시다고 하시는 네, 분들 계시네요. 네, 그렇군요. 저도 그분들의 그 콜에 한몫, 이렇게 하나 더 얹어드리며, 네, 치킨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고프네요. 자, 오늘 그 튀어보자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나만의 독창적인 무기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저는 이제 똥손이라 잘 만드는 걸잘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을 상당히 부러워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것들이 핸드메이드 제품이라고 해서 그냥 아는 지인들끼리 이렇게 그냥 주고받고 이러는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걸 당근으로 판매도 하더라고요. 내가 만든 제품이에요. 라며 당근에 올려놓으면 그게 팔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그렇게 하다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서 나중에는 결국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찾게 되는 그게 그 사람만의 능력이겠죠. 전에 한번 차산 지 얼마 안 됐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차에 그 차량용 그 거치대? 네. 그 거치대를, 그 플라스틱 제품으로 이렇게 공산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요? 라고 했더니 3D 펜으로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뭔가요? 정말? 애들 장난감 만드는 그런 3D 펜을 생각했지. 정말로 실제로 이건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건 상상도 못 했거든요. 어쨌든, 그런 발상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요즘은, 글쎄, 면접을 봐서 어디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서, 네. 직업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직업의 이름이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주변에서. 내가 뭔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그게 나만의 직업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 1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직업들이 생겨날까요? 네. 직업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질 텐데 궁금해집니다. 네. 기대도 되고요.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선물과 함께 다녀가셨는데요. 오, 사연이 길었네요. 우선 노래 먼저 듣고서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꽁치님의 신청곡 바나나 MJ 써니사이드의 곡 네, 벌써 1년 그리고 솔지가 부르는 곡입니다.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 사실은 저는 이 솔지의 노래를 선곡을 해뒀었는데 저하고 통하신 것 같아요. 자, 꽁치님의 신청곡 함께 듣죠.

자, 함께 하신 곡, 네, 솔지의 곡이었어요.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 네, 잘 듣고 왔습니다. 그러게요.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사람이 좀 센치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네. 자, 꽁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사연 전에 신청곡 먼저 듣고 왔어요. 자, 이제 사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미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는 곳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많이 올 것처럼 분위기를 잡더니만,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은 그쳤는지 조용조용하네요. 낮에 구름이 떠 있는 거 보니까 소나기 와도 뭐 얼마 안 오겠거니 하기는 했는데 역시나 밤이 돼도 그렇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창문 닫고 막혀진 실내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소리가 새어나갈 걱정이 많이 줄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음악 감상도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오늘 밤에도 즐겁게 음악 들으면서 시간 잘 보내야겠네요. 앙쿠미님, 앙쿠미님도 즐겁고 신나고 시원한 밤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네,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비가 오고 나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비 냄새가 이렇게 많이 풍기는데 저는 그비 냄새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는 비 맞는 것도 좋아했어요. 네, 미친년처럼 네, 비만 내리면 그 있잖아요. 우산 있는데도 막 우산을 막 돌려가며 비 맞으면 막 뛰어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이상하게 그 영화 뭐였죠? 갑자기 그 저의 세대의 영화는 아니에요. 네, 그 영화 비 오는 날의 수채화. 네, 그 장면이 떠오르죠. 빗방울 떨어지는 이러면 안 돼. 아니에요. 네. 이거 아니고 다른 영화일 거예요. 네. 그, 늑대의 유혹인가? 어쨌든, 네. 그렇네요. 비가 오면은 그냥 그렇게 비 맞는 게 좋아서, 네. 뭐 머리카락 빠지고 뭐 이러는 거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빗속을 막 뛰는 그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네. 찬물로 촥 샤워하고, 네,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네, 마룻바닥에 누워있으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네, 찝찝해서 못하는데, 그 옛날엔 왜 그랬을까요? 네, 젊어서 그랬나 봅니다. 자, 신청곡은 좀 전에 들었고, 네, 제가 두곡 선곡을 해놨거든요. 이곡 들으시면서요, 네, 즐거운 음악 시간 네,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공기남의 소다, 그리고 라오킴의 오늘 서울은 두곡 이어가자.

자, 함께 하신 곡, 네, 라우킴의 곡이었어요. 오늘 서울은,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현재 시각 밤 10시 8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신청곡 게시판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네, 11시 방송하실 우리 나니님 앞으로 소중한 신청곡과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하면 말이죠.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친구들 기억나시나요? 쟤는 커서 대체 뭐가 되려고 저러는 걸까? 라는 그런 멘트를 달고 살았던 그런 친구들. 정말 남다른 말발을 지녔던 그 친구는요. 제 친구 이야기예요. 네, 제 친구는 지금 현재 시인이 됐고요. 복도에서 우유곽을 차고 놀던 그 친구는 말이죠. 축구 선수가 됐냐고요? 네, 아니요. 병원 전산실에서 열일하고 있습니다. 만화책을 좋아했던 그 소년은 네, 만화처럼 간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언제나 투덜투덜대던 그 학생은 네, 투덜이 수학선생님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대체 이 사람들의 무언가가 있어서 독창적인 그들만의 무언가가 있어서 이런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됐을까요? 네. 그 남다른 말발을 지녔던 그 친구는 정말 말을 갖고 잘 놀았어요. 네. 그래서 시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인은 아니고, 네. 정말 이걸 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지만 시기를 잘 탔던 친구죠. 그 우유곽을 차고 놀던 그 친구는, 네. 그렇게 놀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네. 컴퓨터에 소질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열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는 게참 좋았던 친구였어요. 우유곽을 차고 놀고 하던 그 친구가 같이 놀던 친구들끼리 게임을 했고요. 게임을 하다 보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더니 갑자기 게임 회사에 들어갔죠. 네. 그래서 게임 회사에 들어갔는데 게임이 쫄딱 망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망했다고 내가 그냥 주저앉을 순 없잖아요. 네. 그때 배웠던 그런 기술들을 살려서 지금은 현재 병원 전산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나요? 네. 무언가 여러분들에겐 한 가지씩이 있어요. 네. 그 무언가를 어떻게 찾아내는지는 네, 누구도 알 수가 없죠. 네. 어쩌다 보면 생겨요. 그게 빨리 찾아낼 수 있는지, 늦게 찾아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뭔가 단락이 지어질 텐데, 그러네요. 네. 저는 사실 그 수학과 학생, 네. 투덜투덜대던 그 수학과 학생이, 네. 지금은 수학 선생님이 된그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수학을 정말 잘한 건지는 몰랐으나, 네. 그렇게 투덜댔었는데, 이게 투덜투덜대는 것이 네, 교사가 되는 조건이 될 수는 없을 텐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재미난 사건들이 참 많네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그 무언가, 네, 나만의 무기 네,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은 뭔가 떠오르지 않나요? 궁금해지네요. 자, 이번에 함께 하실 네, 사연은요, 우리 필사만님의 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앙코미님, 간만이네요. 개국 특별 방송 때 목소리 못 들어서 너무너무 아쉬웠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감사히 2시간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저도 그때 되게 아주, 정말 아쉬웠어요. 저도. 9시 반에 제가 방송 시간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오전 9시 반. 네. 그때, 저희 시부모님, 네, 시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 모시고 가느라 네, 갑자기 방송을 못하게 됐었어요.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어쨌든 다녀와서 네, 지금은 괜찮아지셔서 다행이죠. 네, 어쨌든 그날은 방송을 못 들었으나 네, 오늘은 듣고 계시겠죠? 자, 신청하신 곡, 세 곡이셨는데요. 네, 이 중에 네, 한곡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힙합의 곡이요. 네, 지드래곤의 좋아요를 받았어. 이 곡하고요. 제가 노래 하나 더 붙여드릴게요. 이유림의 곡입니다. 매일을 사는 너에게. 함께 듣죠.

자, 함께 하신 곡, 네, 이유림의 곡이었어요. 매일을 사는 너에게.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계속 나눠보는 주제, 네, 버티기.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네,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세 번째 시간, 튀어보자. 뭘 해야 튈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독창적인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 방법. 네, 뭐 방법이라고 하면 저는 딱한 가지가 떠올라요. 네,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상상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이게 참그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치솟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이렇게 뭐랄까요? 그 데이터 강국이 될수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알고 있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네,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엉뚱한 상상. 아마 그런 상상을 그들은 해봤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 네, 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상상과는 좀 거리가 먼 상상을 하겠죠. 네. 아주 그 근시안적인 멀리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앞에 코앞의 일만 바라보고서 저는 항상 상상합니다. 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나는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지. 네. 나는 편하게 살아야지. 일하지 말고 놀아야지. 뭐 이런 거예요. 네, 정말 단순하고도 가장 원초적인 상상인데 뭐 상상은 뭐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정해져 있는 상상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이런 상상을 계속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네, 하다 보면 네, 그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찾아보게 되고, 찾아보다 보면 뭐개 중에 하나는 얻어 걸리겠죠. 네, 이렇게 아주 편한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을까요? 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상상을 많이 해봐요. 상상을 해보다 보면 결국은 그 상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이번에는 노래 다른 곡 준비를 해드립니다. 우리 그좀 전에 들었던 필사마님의 신청곡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네. 김재환의 바람이 되어줘라는 곡이었는데요. 제가 노래 하나 더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의 곡이에요. 처음부터 사랑이었다. 함께 듣죠.

자, 함께 하신 곡 이동윤의 곡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이었다. 네, 잘 듣고 왔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네. 아우, 참, 이 아이는 착해. 누구누구는 착하다. 아우, 참, 어쩜 이렇게 말을 잘 듣는데. 네. 언제부턴가 이게 착하다는 말보다는 멋있다는 말을 듣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왠지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뭐랄까요? 그들 입맛에 맞춰 산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멋있다는 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사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말을 잘 듣는다는 말보다는 네 멋대로 살고 있다라는 말이 참 좋았어요. 말을 잘 듣는다는 말보다는 남들 눈치 안 보고 산다는 얘기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멋있다? 넌 참, 네 맘대로 산다? 20대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같아요. 근데, 이상하죠?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말을 참 많이 못 듣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더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참, 뭔가가 걸리는 게참 많아요. 네. 그런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내 멋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네요. 자,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요, 두 곡입니다. 최예나의 착하다는 말이 제일 싫어. 투어스의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함께 듣죠.

자, 함께 하신 곡, 네, 투어스의 곡이었습니다.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네. 진짜 그렇지 않나요? 네. 이 말처럼, 네,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그러네요. 이 마음에 따라서 뛸수 있다는 건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앞만 보고 달려. 네. 앞만 보고 달려. 이말 참. 가장 많이 들었던 때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 준비할 때였던 것 같아요. 고3 때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고3 수험생들 지금 이제 며칠 남았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고3 수능. 고3 수능. 네. 이렇게 하면 나올까요? 지금 며칠 남았죠? D- 며칠, 막 이런 거 이제 학교에 놓지 않나요? 얼마나 남았을까?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안 찾아볼래요. 네. 괜히 찾아봤다가 네, 슬플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고3 수험 능력, 수학 능력 시험.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저는 사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시험 봤거든요. 그때는 200점 만점 시험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데. 왜 그거 못 봐서 떨어지면 뭐 상고 가야 된다.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인문계 가려면, 네, 이 시험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커트라인 얼마, 막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시험이라는 게, 그냥 평생 보는 시험이에요. 네. 그 당시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있어서, 네, 평생 살아가면서 볼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데. 단지 그 수학 능력 평가 그거 하나만으로 뭔가 단락지어지는 듯한 그런 기분? 네. 그거 고3 때 아니면 못 느껴보잖아요. 네. 그랬던 것 같네요. 요즘 친구들은 사실 수능을 보지 않는 친구들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수능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왠지 이게 참 뭐랄까 내신에 좀 불이익이 있을 만한 네, 점수가 좀안 나왔다 싶으면 그냥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도 있고 글쎄요 정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네,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굳이 그 경우의 수를 버려야만 했을까라는 생각 가끔 합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학창 시절이 너무나 즐거웠거든요. 물론 이제 공부하고 했던 거는 싫었죠. 네, 싫기도 하고 선생님께 맞아가며 배웠던 그 세대이기 때문에 물론 맞고 울고 네, 다 싫었죠. 근데 그 시절이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맞으면 기억에 남나? 그건 아닌데, 그죠? 네, 하여튼 추억에 잠겨봅니다. 네,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정국의 곡입니다. 네, Still With You라는 곡 하고요. 플라이브의 흥, 흥, 흥 준비해봤어요. 함께 듣죠.

자, 함께 하신 곡, 네, 플라이브의 곡이었어요. 흥흥흥.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함께 했던 코너 어떠셨어요? 네, 어떻게, 뭐, 생각들은 해보셨을까요? 네. 오늘의 버티기, 네.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네, 세 번째 시간, 튀어보자였어요. 네, 독창적인 무언가,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보자 하는, 뭐, 취지로다가, 네, 튀어보자! 라고 해봤는데, 글쎄요, 이게 사실은 모란돌이 정맞는다고, 네. 튀다 보면은 잘못하면, 남들에게 제거당할 수도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네, 튀어야 될 텐데. 그것도 걱정이네요. 네. 튀는 것도 튀는 건데.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며, 나름대로 튀어볼 수 있을까요? 네. 세상 살기 참 어렵죠. 적당함이라는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적당함을 우리 한번 열심히 찾아보자고요. 자, 이번에 제가 준비한 곡은요, 네, 두 곡인데요. 이곡 들으시고 여러분들과 또 이제 인사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죠? 자, 원슈타인의 기울이면, 마틴 스미스의 내일의 날씨. 함께 듣죠.

0: 자, 이제 마지막 곡이네요.
1: 네.
0: 소심한 오빠의 곡. 네,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서울 여자를 사랑한 강원도 남자. 꼭 굳이 서울 여자든 강원도 남자든 그래요. 콕 집을 건 아닌데, 그죠? 자, 이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정규 방송은요, 네,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오전에 찾아뵐

복이 들어온다는 열 가지 말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런데 쉽게 잘 안 쓰는 말도 있어요. 잘 될 거야.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나는 운이 좋습니다. 결국엔 잘 풀립니다. 좋은 인연이 옵니다. 나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자, 지금부터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열 가지 말 중에서 몇 가지의 말을 해보셨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를 기운나게 하는 말 중에 아침에 하면 좋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하고 나면 정말 하루가 즐겁게 이루어질 것 같은 말들 뭐 있죠. 나의 암시 같은? 그런 말들.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뭐 내지는 또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게 뭐 해주세요 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만의 방식으로 하는 말처럼 그런 말들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 어떤 하루를 보내고 오셨어요? 비가 좀 내리고 있어서 기분이 좀 가라앉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오늘 하루 너무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서 정신없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모든 분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을 표현한다고 하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 좋은 생각, 좋은 말 많이 많이 해서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앙크미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새로운 한 주에 또 만나요.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네,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나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하노로스 방송국은 가요방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대중적인 가요로만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팝송 안 됩니다. 트로트뽕 짝 안 됩니다. 동요 연주곡 라이브곡 안 되고요. 커버곡 안 됩니다. 그리고 랩이 너무 심한 노래, 그리고 영어 가사가 많은 노래도 안 됩니다. 예, 전 시간에 나간 노래도 안 됩니다. 예, 오늘은 몇 분이나 여러분들의 추억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신청란에 남겨주실까? 제일 처음으로 샤방샤방한 우리 꼬미남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니님. 나니 누나. 예,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아직은 비는 버틸만 합니다. 내일 오전에만 잘 버티면 됩니다. 오후에는 1mm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수고하세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화이팅 하셨는데, 그래요?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했었는데 1mm 정도? 그런가요? 일단 내일 돼봐야 알겠죠? 지금 비는 기분 나쁜 비? 스프레이로 뿌리는 것 같은 비? 정도로만 내리고 있는데 우산 쓰기도 안 쓰기도 좀 애매한 그런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꼬미남님 들어가실 때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시니까 조심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노래 이용기에 비오니까 RN의 비 내리는 거리에서 에피타이저에 기다려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식사 만나게 하시고요.

잘 지내셨나요? 따니님 안녕하시죠? 불금 비오는 날 오랜만에 사연으로 찾아뵙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비오기 전날이 너무 습하고 찝찝해서 덥고 지쳤던 하루였네요. 비도 폭우가 내린다 했는데 조금씩만 내려서 뭔가 아쉬운 느낌이랄까? 시원하게 쏟아지는 비를 바랬는데 그래도 비가 내려 더위가 좀 가라앉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니님 행복하고 시원한 밤 되시고요. 끝으로 읽으면 공감 갔던 글로 사연 마무리합니다. 비가 오는 날엔 괜히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사실은 많이 지치고 괜찮은 척해도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날. 누구나 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각자의 방식으로 아주 열심히 버티고 있는 중이다. 오늘도 수고했어. 정말 많이.

예, 오랜만에 신청난 다녀가셨어요. 예.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예.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들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내 자신을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편이 더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나의 위로가 나에게 조금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정말 많이. 이렇게 말이죠. 사랑의 꽃이님의 신청곡 이루마가 부르죠. Kiss the Rain. 그리고 이루마 신용재 미가 부르는 노래 준비되어 있고요. 정건호와 이혜은이 부르는 Forever 닐로의 지나오다.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꽃이님도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오랜만에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다음에 또 만나요.

신청난의 힐러 지우기님 다녀가셨어요. 징징이님 반갑습니다. 나니 누나 징징이 울고 싶어요. 연애도 못해보고 한우로스하고 함께 할게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예, 징징이 18번이죠. 맨날 울고 싶대요. 연애도 못한다 그러고. 맨날 그러면 어떡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어디선가 우리 징징이님 짝이 우리 징징이님을 기다리고 있을 건데 뭘 그렇다고 울고 싶어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선가 짠 하고 나타날 건데 미리부터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지금 어디선가 우리 징징이님을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유나의 라이프 리뷰라는 곡 신청하셨고요. 비와 당신이라는 노래는 가수 이름을 안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무진 씨의 음성으로 예, 비와 당신이라는 곡 함께 해볼게요. 징징이님 뚝! 울면 바보

신청 내내 귀여운 악마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비 올 때 들으면 좋은 노래, 노래나 신청해야지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예, 엔드의 소나기? 그리고 버벌진트의 좋아 보여. 그리고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에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예, 신청하신 노래 준비.

아마 비가 와서 비가 많이 오나요? 제가 있는 곳은 비가 이걸 내린다고 해야 되나 안 내린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비가 이건 소나기도 아니고 그렇게 내리는데 기업은 악마님 계신 곳은 비가 많이 내리나 봐요. 엔드의 소나기라는 곡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왜 남자들은 꼭 여자 헤어지고 나면 좋아 보이고 막 그러죠? 있을 때 잘해야지 말이야. 자, 다음 곡도 버벌진트입니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 남자 성격 A형일 것 같아. 그죠?

0: 어쩌겠어 뒤늦게 왜 나는 거지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쳐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쳐서야 나도 그치겠지
1: 비 오는 날 제일 많이 나오는 곡 중에 하나 비와 당신 그리고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이 아닌가 싶어요. 비가 들어가는 노래는 아마 비 오는 날 가장 많이 나오질 않나 싶어요. 순서를 살짝 바꿔서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중간에 잠들었네요. 이제 일어났는데 뭐 해야 할지. 아무튼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꽁치님. 오늘 못 볼 줄 알았는데 다행히 제 시간 끝나기 전에 깨셔서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으네요.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비가 오는데 큰 피해 없었으면 좋겠네요. 유키스의 0330 UST의 여보세요 크러쉬의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신청란에 우리 철님 다녀가셨어요. 감사합니다. 라고요. 철님 계신 곳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아까보다는 비가 좀 오나 봐요. 저희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조금씩 더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로아 노라조의 형 김범수의 에델바이스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라조죠. 형 철님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하루 피곤함을 지금 싹 쓸어내리고 계시죠? 예,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그러니까 그게
1: 아, 비가 와서 아쉽게도 오늘은 별을 볼 수 없는데요. 김진표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첸의 나사랑법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님, 꽃미남님, 콩치님, 체리님 선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꽃미남님, 사랑의 꽃신님, 힐러 지우기님, 귀여운 악마님, 동탄에 사신다 그랬는데 동탄에 비가 되게 많이 온다고 하셨거든요. 같은 경기도인데 왜 여기는 조금밖에 안 왔는데 하고 예, 밖을 보니까 진짜 제법 많이 내리네요. 예, 귀여운 악마님,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예, 천님은 물에 떠내려가도 입만 동동 뜰 것 같고요. 예, 천님 감사드리고요. 꽁치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안에서 밖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분들, 그리고 추천 눌러주신 분들, 예,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청취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까지 비가 온다고 하죠. 많은 곳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장마가 시작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더위는 조금, 기온은 좀 떨어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장마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선. 아무튼 예, 특히 철님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로 스자키 나니였습니다. 쇼톰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0: 들었어요?
1: 장훈이 형 수고하셨어요.
0: 뭐 갑자기 돌쇠 버전으로 나오냐.